0: 홀수?
1: 7번 홀수
0: 홀수 10개의 실력이 실수인 스코어가 생활을 해봐봐
1: Okay, case 29950. Patient, and I'll copy your ending.
0: Memorial, ending is going to be 834.
1: 1097 Memorial Regional, ending 834. 1537.